마치 마치 세바스 아버지에게 아이 세바스 레오아려와치 맞모 거슬려 frappe, frappe, frappe, c'est l'éternel seul qui a tué, moi j'y ai pas peur.